왓츠 나가 사랑 둘이 살라이라 사마이 발라이세 날 환살라이 환살라이 발라이세 템레 나바일루 템레 나바일루 테릴미 나가 사랑 와틀리는 너가 사랑하네 둘이 살라이 아스마이 발라이싱 날 천사라이 천성은 발라이싱

와틀리는 사랑스러운데 둘이 살라이 라서만 발라이세 날 현살라이 천사만 발라이세 템레테 템레텐 템레 나바엘루 템레테 템레텐 템레 나바엘루 드릴미 나가 사랑 사랑 와 틀림이 나가 사랑 사랑 둘이 살라이 어서만 빨라이 생날 한사

조리살라잇 아사마잇 발라잇에 라리헌살라잇 탄사마잇 발라잇에 니실라 홀마라 라스몬올라이니 니실라 홀마라 라스몬올라이니 타우장기장제 롤링그보는 황팔라오 타우장기장제 롤링그보는 황팔라오 니실라 홀마라 라스몬올라이니 니실라 홀마라 라스몬올라이니 무장 무장 디메즈 보는 거 보는 거 함팔라오 도장 기장 제라오니 그 보는 거 함팔라오 니실라 허마 로스몬 라이니 니실라 허마 로스몬 라이니